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경입니다.
0: 네,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오늘 초대 손님으로서 한국 정부 국비 장학생으로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유학을 하시고 그리고 올 8월에 일본에서 출판된 네이티브가 진짜 많이 쓰는 사전에 없는 한국어 표현 100이라는 책을 출판하신 마스모토 유키님 모시겠습니다.
1: 네, 일본과 한국의 교류 사업 등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도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많이 기대됩니다.
0: 자, 그럼 오늘 한우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초대 손님 맞수모토 유키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하나카페 리스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츠모토 유키입니다. 벌써 두 번째 방송인데요.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번 주에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유학 중에 일본인 유학생과 한국 대학생을 모아서 모임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언어교류회라고 하는 모임인가요? 네, 어떤 마음으로 이 모임을 기획을 하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네, 제가 있던 교육학과 대학원에서 매년 일본 규슈대학과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업입니다. 제가 들어간 뒤에 일본 측과 직접 일본어로 소통하는 제 모습을 보신 대학원 선생님께서 다음 교류 때는 나도 한번 일본어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마침 교류 사업을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부탁을 받아서 처음에는 대학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일본어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류회나 회식 같은 자리에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표현이라도 서로 직접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면 훨씬 깊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근데 뭐 유학생 생활도 굉장히 바쁘시고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교류회에 또 활동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마츠모토님께 있어서 이런 이렇게 유학 공부 외에 이런 교류회라든지 이런 활동한다 이런 것들은 또 어떤 마음가짐, 어떤 의미로 임하셨나요?
1: 네. 일단 활동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제가 일본어를 가르치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일본어 교육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참여자마다 일본어 수준이나 배우는 목적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학부생 언니와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 학부생 친구와 함께 고민해서 2기부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르치는 수업보다는 서로 언어를 배우는 한일 언어 교환 형태로 바꿨어요. 나중에는 언어뿐만 아니라 서로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고 한국인 참가자들이 일본인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을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만든 활동이었지만 저한테는 한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찾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2: 네, 정말 아주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하셨네요. 근데 이렇게 일본과 한국의 교류 활동에도 정말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한국 문화에 관한 시민 강좌 모두 10차례나 담당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시민 강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좌인지 알려주십시오.
1: 네, 어떤 대학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공개 강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여러 관점에서 접할 수 있도록 주제를 다양하게 구성했고요. 한국의 신문화부터 K-POP 팬덤 문화, 관광과 체육 특징, 일상생활이나 매너처럼 실제 한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단순히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한국을 조금 더 가까운 일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0: 네, 그 강좌 안에서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장면, 그리고 그 장면에서 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지 한국 사회의 배경을 알아본다라는 설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1: 네. 네.
0: 주로 어떤 장면들을 소개하셨나요?
1: 네, 예를 들면 라면을 먹는 장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재벌가 아들과 가난한 여성의 연애, 그리고 자식의 학교 성적으로 흔들리는 가정 등등 다양한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드라마의 장면 자체만 보면 재미있는 요소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배경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의 다양한 일들에 대한 인식 같은 부분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사회와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한과 정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2: 네, 그리고 성적으로 흔들리는 가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너무 한국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시면 마스모토님이 좋아하시는 뭐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아니면 소설이라든가 왠지 그 성적이 흔들리는 이렇게 하셔서 왠지 그쪽 학원물이나 이런 걸 보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1: 네, 예상하신 대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중 하나는 스카이캐슬인데요.
0: 네, 역시.
1: 네. 제가 한국의 교육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는 한국과 일본이 학교 제도도 비슷하고 교육 환경도 상당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교육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입시를 둘러싼 여러 복잡한 모습들을 처음 접하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드라마이기 때문에 과장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없는 이야기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점이 흥미로워졌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봤던 작품 중에서는 참교육에도 관심이 많았고 재밌게 봤습니다.
0: 네, 역시
1: 네.
0: 교육학을 또 전공하시니까 좀 예, 드라마나 영화도 색다르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2: 네.
1: 네.
2: 근데 정말 교권 보호국 이런 게좀 일본이나 한국이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1: 네. 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새로운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2: 네.
0: 네. 그리고 앞으로 한국으로 유학하고 싶다는 그 일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유학 전시회에서 자신의 유학 경험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한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 역시 뭐 외국이니까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배로서 어떤 또 어드바이스를 해주셨고 또 예, 마스모토님 자신은 또 어떤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하셨나요?
1: 네, 유학 박람회라고 하는데요. 유학 박람회에 참여할 때마다 항상 유학을 준비하던 예전의 제 모습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막상 유학 준비를 시작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유학 가면서 겪었던 경험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유학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현실적인 정보도 함께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냥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같이 정리하고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2: 네, 그러면 이그 유학 박람회에 참가한 일본 학생들이 왜 일본 대학이 아니라 한국 대학을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로는 어떤 이유를 생각하실 수 있나요?
1: 네,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유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 대학 진학을 선택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가 비교적으로 명확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공 자체를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서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래에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서 한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0: 이렇게 이제 유학도 하시고 또 생활도 하시고 교류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유학생들의 또 굉장히 선배이자 또 그러면서 또 젊은 세대이시기도 한데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일본과 한국의 교류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1: 네, 저는 젊은 세대의 감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부할 수 있는 소재는 꼭 공부처럼 보이는 곳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자기 전공이나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이야기까지 할수 있는데 오히려 일상적인 잡담을 오래 이어가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느꼈고요. 학술적인 내용은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막상 오늘 날씨 좋네요 해서 시작한 가벼운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건 직접 그곳에 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배우기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이나 취미처럼 공부 같지 않은 주제에도 관심을 갖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도 젊은 세대가 만들어갈 수 있는 교류이자 학습의 한 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0: 역시 경험자다운 좋은 말씀인 것
2: 네,
0: 같습니다.
2: 그렇네요. 정말 이렇게 좀 학술적이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아주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 잡지 같은 것을 말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 그거 거기서야말로 정말 진정한 교류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토픽에 대한 관련된 업무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토픽 업무는 어떤 일인가요?
1: 네, 토픽 업무에서는 응시자분들의 데이터 관리부터 정산 처리까지 일본 전국에서 토픽 실시하기 위한 총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시험 당일날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할 때도 있습니다.
0: 예, 근데 이제 앞서서 마스모토님 그 토픽 6급을 따셨다 하는데 그때는 이제 수험생으로 공부를 하신 건데요. 그러면
1: 그렇죠.
0: 그때 수험생은 또 어떻게 토픽 대책, 그 시험은 좀 어려운데 어떻게 대책 공부를 하셨고 어떻게 합격하셨나요?
1: 네, 토픽 6급을 따기 전까지는 주로 토픽 기출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했어요.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따로 적어서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6급을 취득한 후, 유학을 가기 전까지는 짧은 한국어 신문 기사를 가끔씩 읽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게 기억에 잘 남는 편이라서 유학을 가고 나서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표현을 익혔어요. 특히 대학원에서 학생끼리도 존댓말이나 더 높은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대화하는 걸 들으면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또한 교육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한자어를 접할 기회가 많았거든요. 한자의 한국어 음을 하나씩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 보는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제가 알고 있는 한자어를 머릿속에서 합치면서 의미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셔서 가장 높은 6급을 합격하신 거군요.
1: 네.
0: 축하드립니다.
2: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일본과 한국을 이어오신 그런 마스모토님이신데요. 앞으로는 이 젊은 세대로서 어떤 발언,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해나가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포부 말씀해 주십시오.
1: 네. 저는 솔직히 한국어나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를 학술적으로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로서 또한 한국에서 직접 생활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어를 배운 사람으로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많이 쓰이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왜 그런 배안이 생겼고 어떤 사회적 배경과 분위기 속에서 쓰이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도 물론이 중요하지만 글자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그 표현의 공기감이라고 표현을 예전에 했지만 분위기까지 일본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본어로 풀어서 전달하는 것, 그게 앞으로 제가 계속해 나가고 싶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리스너 여러분들, 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다행이고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됐지만 저도 앞으로 또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특별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 네.
0: 네, 이렇게 마츠모토님 두 차례에 걸쳐서 출연해 주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최근 동향 여러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카페 등 저희 프로그램 그리고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이 메일 보내기에서는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나 이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고요. 다음번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